0: SBS, a world of difference. You're with SBS Korean on mobile, online, and on radio.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호주 전역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5월 25일 금요일에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할 프로듀서 유화정입니다. 이민자의 나라로 불리는 호주. 하지만 지금 호주 사회에서는 누가 이 나라의 일부인가를 둘러싼 질문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호주 내 인도 출생 인구가 처음으로 영국 출생 인구를 넘어선 가운데 이민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높은 집값과 생활비 부담 속에서 일부 이민자 공동체를 향한 혐오와 인종차별 발언까지 확산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이민 정책에 대한 논쟁이 특정 공동체를 향한 편견과 배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5월 26일, 바로 내일은 호주가 과거 원주민 공동체에 가했던 상처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내셔널 소리 데이입니다. 강제로 가족과 분리되어야 했던 빼앗긴 세대의 아픔을 돌아보는 국가 사과의 날인데요. 네, 오늘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내셔널 소리 데이를 맞아 호주 원주민 깃발에 담긴 역사와 저항, 그리고 생존과 정체성의 의미를 함께 살펴봅니다. 끝으로 호주와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소식 전하는 K-아트에선 곧 시드니에서 열릴 K-팝 합동 콘서트, K-메가 콘서트 소식 가져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편안한 월요일 오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뉴스의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0: 단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가자지구에서 구호선단을 조직했다가 이스라엘에 억류됐던 호주인들이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 사태 사망자가 204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방정부는 갱년기 전후 증상과 완경에 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고국에선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가자지구에서 구호선단을 조직했다가 이스라엘에 억류됐던 호주인 11명 중 7명이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호주 활동가 네브 오코너 씨는 그들이 구타를 하고 전기 충격을 사용했으며 식수 및 식량 공급을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화장실도 거의 없고 잠잘 곳도 없는 감옥선에서의 억류 등 끔찍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1: From the moment we arrived in the prison ship, they were abusing us. They shot a woman for just walking across the prison yard.
0: 오코너 씨는 감옥선에서 내리자마자 그들은 우리를 학대하기 시작했다며 한 여성은 단지 감옥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물은 거의 없었고 우리는 날씨에 완전히 방치됐다며 낮에는 햇볕을 가릴 곳도 거의 없어 몹시 더웠고 밤에는 매트리스도 없었고 그들은 바닥에 물을 부어 쏟아부은 뒤 우리를 그냥 얼어 죽게 내버려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버틀러 연방장관은 이러한 대우를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이스라엘 측에 가능한 한 강력한 호조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교정당국은 모든 학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에볼라 사태 사망자가 204명으로 늘었습니다. 의심 사례는 86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분리부조 변종이 확산 중이며 인접국 우간다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콩고 부니아 중앙시장에선 방역 인력들이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호주 여성들이 갱년기 전후 증상과 완경에 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건강 웹사이트 개설과 TV 영화관 소셜미디어, 언론을 통한 광고를 포함한 전국적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케이티 갤러거 연방 여성부 장관은 완경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일이 아니어야 하지만 침묵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너무 많은 여성들이 이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내왔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조사 결과 여성들은 안면 홍조와 수면 장애부터 불안 및 두뇌 기능 저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치료 옵션이나 지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완경 단계에 접어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르몬요법이 의약품 보조금 제도 PBS에 등재된 이후 43만 명 이상의 여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치료를 받았으며 작년 7월 메디케어가 관련 비용을 보장하기 시작한 이후 약 10만 5천 명이 갱년기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밖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비밀경호국 요원들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사살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인해 미국 대통령 관저 단지가 일시적으로 봉쇄됐습니다. 사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에 있었으며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에드 데이비스 전 보스턴 경찰국장은 리볼버 한 자루를 든 사람이 백악관에 엄중한 경비를 뚫고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 When you look at the location of this assault, is this a suicide mission?
0: 데이비스 전 경찰국장은 이번 공격의 장소를 고려할 때 이는 자살 특공대였을지 아니면 누군가를 내부로 침투시키려는 백악관에 대한 실제 공격이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전자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청년층이 왓츠앱 등 메신저 기반 투자 채팅방을 통한 가짜 암호화폐 투자 사기에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의 앨런 커클랜드 위원장은 사기범들이 유명인사를 사칭해 가짜 거래 플랫폼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수입금을 인출하려 하면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고 돈을 송금하면 사실상

0: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암호화폐 광고에 자주 노출되는 청년층이 특히 취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다음 소식입니다. 1959년 남호주 사막 지역에서 사망한 원주민 목동의 유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 안장될 예정입니다. 토마스 코엘 씨는 65세 무렵 소를 몰다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현지에서 매장됐으나 홍수로 인해 무덤이 훼손되자 경찰이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유족을 찾을 수 없자 유해는 박물관으로 보내졌습니다. 최근 원로들의 도움으로 친척들을 찾아냈고 이들은 코엘 씨가 일했던 곳 근처에 위즈라 국립공원에 재매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은 26년 전 뉴캐슬의 한 주택에서 둔기로 맞아 숨진 채 발견된 두 여성의 미제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제보자에게 100만 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32세와 37세였던 수잔 케이 씨와 조앤 테테린 씨는 2000년 5월 11일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일주일 뒤 캐링턴의 한 주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테테린 씨의 집에서 불법 약물이 판매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살인 사건이 마약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퀸즐랜드 경찰은 지난 24일 케언즈 남부에서 발생한 상어 공격 사건과 관련해 상어의 종을 확인하기 위해 지역 당국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경찰의 일레인 번스 경감은 수중 암초인 케네디 숄에서 발생한 상어 공격 사건과 관련해 수사관들이 환경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A report will be prepared for the coroner. However,
0: 번스 경감은 검시관을 위한 보고서가 작성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선 피해자가 스피어피싱을 하던 중 공격을 받아 심각한 머리 부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고국인 한국에선 레지오넬라증 환자가 벌써 지난해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보통 날씨가 더워지는 7에서 8월에 환자가 늘고 기침, 발열 등을 동반해 여름 감기쯤으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분수대 목욕탕 욕조수 등에서 작은 무립자 형태의 레지오넬라균이 호흡기에 직접 침투해 감염됩니다. 독감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독감형은 특별한 치료 없이 대부분 회복되지만 폐렴형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항생제 투여 시기를 놓치면 치명률이 최대 8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레지오넬라증으로 숨진 사람만 110명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4월까지 환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가까이 늘어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면역 저하자나 만성 폐질환자, 기저질환자는 비슷한 증상 발현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71센트에 한국원화로는 1081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7도에서 낮 기온 23도. 멜번,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11도에서 18도. 브리즈번, 소나기 내리고 18도에서 24도. 퍼스, 대체로 맑습니다. 10도에서 25도. 애들레이드, 한두 차례 소나기 내리고 10도에서 19도. 캔버라, 비 내리고 8도에서 16도. 호바트, 소나기 내리고 10도에서 14도. 다윈, 맑겠습니다. 22도에서 낮 최고 32도 예상됩니다. 고국인 서울은 내일 비 내리고 22도에서 25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 5월 25일 월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3: SBS is Australia's most trusted multilingual broadcaster. Our listeners are loyal, highly engaged, and have supported countless local businesses. We offer advertising packages for businesses of all sizes. Our experienced sales team will guide you through the process of owning a great campaign. Bring your own ad or have our production team make you something in one of our 68 languages. Start the

0: conversation with your new audience today. Email sales@sbs.com.au.
1: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2: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3: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 give up.
1: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4: APY 랜드부터 야러바까지 호주 전역을 가로지르는 여정을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과 함께 떠나보세요. 이번 시리즈는 10명의 아티스트 인터뷰를 통해 기억과 정체성, 그리고 아직 전해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의 창작 세계를 들여다보며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깊이 있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The Biennale of Sydney Rememory Revealed Collection은 SBS 온디만드에서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5: 네, SBS 한국어 프로그램 5월 25일 오늘의 뉴스로 문을 열었습니다.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브 뷰에 앞서 TXT의 Beautiful Stranger 듣고 가시죠.

0: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1: 네, 호주와 한국 그리고 세계를 하나로 잇는 호주 공영 SBS 한국어 프로그램 뉴스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문화, 경제, 사회, 교육 전반에 걸친 다양한 이슈를 깊이 있는 시선으로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데일리 오버뷰 첫 순서 익스플레이너입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집값과 생활비 상승 문제와 맞물려 이민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호주 통계청 조사 이래 처음으로 인도 출생 인구가 영국 출생 인구를 넘어 호주 최대의 해외 출생 집단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숫자의 변화에 대해서는 인도계 커뮤니티를 향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익스플레이너에서는 호주 사회의 변화와 반이민 정서 확산, 그리고 그 속에서 인도계 커뮤니티가 느끼는 현실을 짚어봅니다. 박성일 프로듀서입니다.

0: 네, 박성희 프로듀서의 Explainer 잠시 뒤에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잠시 전한 말씀 듣고 Daily Overview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계속해서 Daily Overview 2로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네, 이어지는 음악 연결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Daily Overview Explainer로 이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면 네, 연결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1: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 높은 집값과 렌트 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호주에서 특정 커뮤니티를 향한 인종차별과 또 혐오 발언들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니 호주에 왜 이렇게 인도 사람이 많아? 네, 무심코 던진 이 같은 말이 누군가에게는 비수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익스플레이너 시간에도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호주의 통계청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호주 내 최대 해외 출생 인구 집단이 영국 출생자에서 인도 출생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호주 통계청의 2025년 자료에 따르면 인도에서 출생한 인구는 97만 1020명으로 영국 출생 인구 97만 95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인도 출생자가 영국 출생자를 앞선 겁니다. 이는 최근 4년간 호주에 정착한 인도 출신 이민자 수가 꾸준히 증가해온 흐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인도계 커뮤니티를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이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정치화되고 있는 이민 논쟁 속에서 온라인 공간에서도 갈등과 또 혐오 표현이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호주인권위원회의 휴드 크레소 위원장은 호주에서 인종차별과 또 정치적 양극화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민자 사회가 위협으로 취급되거나 또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될 경우에는 사회적 결속력이 약화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레소 위원장은 최근 벌어진 반이민 집회를 언급하면서 인도계와 무슬림, 또 레바논계, 팔레스타인계 이민자들이 공개적인 정치 사회 논쟁의 중심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에서 이민자들을 향한 이 같은 공격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호주의 이민으로는 인도 출생자의 수가 증가한 것, 사실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아블리즈비 전 이민부 차관은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으로 향하던 인도인의 이민이 감소했다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호주로 이주하는 중국 출신 이민자 수가 줄어든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리즈비 전 차관은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인도의 경제 성장으로 인해 더 많은 인도인들이 해외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호주 내 일자리 기회 역시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구 통계학자인 리즈 앨런 씨는 호주에서 인도 출생 인구가 가장 많아진 것은 교육과 취업 기회를 추구하는 젊은 인도인들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켈론재단연구소의 2025년 사회적 응집력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의 30%가 인도 출신 이민자에 대해 다소 또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2024년에 26%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또한 수단 출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2024년 39%에서 2025년에는 43%까지 급증했고요. 또 이라크 출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역시 같은 기간 35%에서 38%로 높아졌습니다. 반면에 중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2024년 30%에서 2025년에는 26%로 낮아졌고요. 영국 출신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4%에 그쳐서 다른 이민자 집단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인도 출신 이민자들은 이 같은 반응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드니의 식품자선단체 터반스포 오스트레일리아를 운영하는 아마르 싱 씨는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거의 30년 동안 호주에 살면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인종차별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호주 국립대학교의 인구통계학자이자 스캔론재단의 수석연구원인 제임스 오도넬 씨는 정치인들의 언어와 또 공적인 수사가 지역사회의 이민자 인식을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도넬 씨는 정치적 수사가 분열적이고 배타적으로 흐를 경우에는 대중의 태도 역시 달라질 수가 있다며 이민자와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편견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공공장소와 온라인 공간에서의 공격적인 수사가 인도계 호주인을 비롯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빅토리아주 인도인협회의 바산 스리니바산 회장은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과거 그리스계와 이탈리아계, 또 베트남계와 중국계 이민자 공동체들이 겪었던 사회적인 반응을 이제는 인도계 커뮤니티가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호주 경제가 여전히 기술 이민과 또 유학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인구통계학자인 리즈 앨런 씨는 영국과 캐나다, 또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이 모두 이민자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호주 역시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민이 노동력과 생산성, 또 장기 성장 유지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호주 국립대학교의 앨런 갬넌 이민 허브 소장은 이민자들이 의료와 IT, 건설, 또 돌봄 분야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민자들을 주거난이나 일자리 압박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짓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호주의 이민 논쟁,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주거, 또 사회 통합이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계 커뮤니티는 이런 변화의 중심에서 사회적 긴장감을 체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이민 정책 논쟁이 특정 공동체를 향한 혐오와 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아마르 싱 씨는 우리는 모두가 호주인이고 우리는 단지 인도계 배경을 지녔을 뿐이라며 우리 모두가 자신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 Starting a new life in Australia isn't easy.
4: A lot of companies have rejected me.
5: Sometimes I feel like, oh, I'm gonna quit, I give up.
3: Work in Progress is a podcast to help skilled migrants rebuild their careers in a new country. You'll hear inspiring real-life stories, expert advice, and valuable tips to help you find a job and advance your career. Work in Progress. Listen now wherever you get your podcasts.
6: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0: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z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1: 실무 역량 개발로 삶의 전환점을 만드세요. 테이프 뉴 사우스 웨일즈는 당신의 미래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키워드립니다. 유연한 학습 옵션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음성 언어 영어 및 문자 언어 영어, 취업 능력 및 공부 기술, 컴퓨터 능력, 기타. 삶의 전환점이 될 실무 역량을 배우세요. 지금 등록하세요. 웹사이트 tafe.nsw.edu.au 전화 131-601-RTO-9000-3.
2: SBS 한국어 프로그램 즐겁게 들으셨나요?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이 대화를 이어가보죠.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를 라이크하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SBS 코리아는 페이스북.
3: SBS 한국어 프로그램. 호주에서 한국어로 만나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매체입니다. 정확한 뉴스와 꼭 필요한 정보, 한인 사회의 이야기까지 호주 이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한국어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웹사이트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만나보세요.
4: 네. 이민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는 지금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호주 다문화 사회의 방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익스플레이너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데일리 어버뷰 두 번째 순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로 함께합니다. 네, 호주 국기 옆에서 빨강과 검정 그리고 노란색 원이 담긴 깃발이 함께 펄럭이는 모습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바로 호주 원주민 깃발입니다. 이는 호주 원주민을 상징하는 깃발로 땅과 공동체 그리고 이야기와의 깊은 연결고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깃발은 단순한 깃발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원주민의 강인함과 생존 그리고 정체성을 상징하며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네, 오늘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원주민 깃발에 담겨있는 깊은 상징성과 의미를 짚어봅니다. 홍태경 프로듀서가 전해드립니다.
5: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6: 호주는 하나의 공식 국기를 갖고 있지만 원주민 깃발과 토레스해협 군도민 깃발을 포함해 세 개의 국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원주민 깃발이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깃발은 1971년 루리차족과 원바이 부족 출신 예술가이자 활동가인 엉클 헤럴드 토머스가 디자인했습니다. 그는 남호주 예술학교 최초의 원주민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이 깃발은 1971년 7월 12일 당시 국가 원주민의 날로 불리던 날에 애들레이드의 토지권 시위에서 처음 개양됐습니다. 이후 1년 뒤 이 깃발은 캔버라의 원주민 텐트 대사관에서 토지 권리와 자결권을 상징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95년에는 호주 정부가 이 깃발을 공식적인 호주의 국기 중 하나로 인정했습니다. 이 깃발의 디자인은 단순하지만 의미가 깊습니다. 검은색은 원주민을, 빨간색은 땅과의 연결고리인 컨츄리를, 그리고 노란색 원은 생명의 중심인 태양을 상징합니다. 고메로이족 여성이자 신진 예술가인 제이드 브레넌 작가는 이 깃발에서 자신이 느끼는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7: Flags, they represent identity. When I see the flag, I see my country.
6: 깃발은 정체성을 의미하고 이 깃발을 보면 자신의 컨트리와 사람들 그리고 창조를 상징하는 태양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태양은 사람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고 이것을 함께 지니고 살아간다고 말하는 제이드 씨는 원주민 땅은 그들에게 매우 소중하고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이며 깃발은 그들이 원주민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아루아족 여성이자 교육자였던 앤티 수잘 켄달 씨는 1960년대와 70년대 뉴사우스웨일즈주 시골 도시 콘도블린에서 자랐습니다. 그에게 원주민 깃발은 학교나 공공기관이 아닌 TV 속 시위 장면에서 처음 등장한 존재였습니다.
8: I actually saw the flag on television in a protest.
6: 깃발을 처음 본 건 시위 장면 속이었다고 말하는 앤티 수잔은 당시 TV와 언론은 온통 부정적인 내용뿐이었고

0: 사람들이 시위하는 모습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독일 국기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은 깃발이 있었고 그것이 자신이 처음으로 본 원주민 깃발의 기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교사가 됐을 때도 깃발은 일상적인 학교 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정식 학습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냥 색칠 활동으로 원주민 깃발을 해보고 색깔과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묻는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초기에 원주민 교육이라고 해봤자 그 정도였다고 엔티 수잔 씨는 설명했습니다. 엔티 수잔 캔들 씨 세대에게 원주민 깃발은 일상 속이 아니라 시위나 TV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호주 일상생활의 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 이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이드 씨에게 원주민 깃발은 항상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드니 동부 마트라빌에서 자란 제이드 씨는 벽화를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처음 본 게 언제인지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항상 주변에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특히 자신이 자란 마트라빌 지역에서는 길에서 더 많이 보였고 데이케어 센터 근처에 큰 코리족 깃발 벽화가 있었는데 너무 커서 어린 자신에게는 정말 압도적으로 크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드 씨는 나이가 들면서 원주민 깃발을 더 일상적인 모습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1: Seeing the flag on clothing or temporary tattoos at school, we would all trade them in the bathrooms.
0: 학교에서 옷이나 임시 타투로 그려진 깃발을 보면 화장실에서 서로 바꿔 입곤 했고 모두 생김새가 다를 때 같은 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건 정말 위안이 되는 일이었다고 제이드 씨는 설명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깃발은 다른 컨트리 출신과 동맹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군중 속에서도 누가 자신과 함께할 사람인지 알려주는 매개체가 됩니다. 1995년 원주민 깃발이 공식 국기로 인정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엔티 수잔 캔다 씨는 그 변화를 직접 체감했습니다. 공식 국기가 되고 나서 카운슬 건물에 깃발이 개양되기 시작했지만 학교나 경찰서에서는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보면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엔티 수잔은 설명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원주민 깃발은 보기 드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 You see the little Aboriginal flag stickers on cars. I just love that. I love seeing.
0: 차에 붙어 있는 작은 원주민 깃발 스티커를 볼 때 정말 기분이 좋고 이제는 누구나 안다고 말합니다. 인정하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건 합법적으로 원주민 깃발이고 그들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이드 씨는 건물 입구에 꽂혀있는 깃발을 보면 그 공간에 대한 느낌을 바꿔준다고 말합니다.

0: advertising.
1: Why do people want to be at work? To feel heard, appreciated, part of something, and to know there's a career path for everyone. Inclusive workplaces are linked to increased innovation, productivity, and employee satisfaction. Make your organisation a place where people want to be. For inclusion and diversity training, visit inclusion-program.com.au.
2: 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주민 패션 브랜드 클로딩 더 갭스를 중심으로 Free the Flag, 깃발을 자유롭게 라는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원주민 깃발을 사적인 로고처럼 취급하지 않고 다른 국기처럼 취급하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수년간의 대중적 압력과 캠페인 끝에 결국 2022년 연방정부는 깃발의 저작권을 매입했고 이제는 원주민 깃발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거나 법적 조치를 당할 걱정 없이 의류나 예술작품, 상품에 깃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깃발은 마침내 그것이 상징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돌이켜보면 엔티수자는 깃발이 호주 원주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방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남아있습니다.
3: Every flag means something. Everybody now knows what it's about, who it represents.
2: 이제 사람들은 원주민 깃발이 무엇인지 또 누구를 상징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의 문화, 특히 원주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직접 경험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 고유의 깃발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주민 깃발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함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호주를 더 깊이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4: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5: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6: 네, 오늘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원주민 깃발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과 함께 세 가지의 색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오늘날 호주 사회에서 갖는 상징성을 짚어봤습니다. 이어서는 호주와 한국을 잇는 엔터테인먼트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 K-아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시드니에서 몬스타엑스, 아이콘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K-팝 합동 콘서트, K-메가 콘서트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는 월드 투어의 일환으로 한국 단독 공연을 확정한 호주 대표 밴드 Five Seconds of Summer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전할 말씀 듣고 나인 프로듀서의 K-아트로 이어가겠습니다.
7: One second, you're enjoying your first day off in forever. Then, mid-lunch, your phone buzzes. A window's been broken at home, and you're miles away. In one second, everything can change. That's why ADT offers security systems with 24/7 monitoring, with tech that helps first responders prioritize your emergency. And with the ADT Plus app, you can stay informed and in control of your home from virtually wherever you are. When every second counts, count on ADT. Visit ADT.com to learn more.
8: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놀라운 얘기들을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bs.com.au/korean을 방문하시거나 SBS 오디오 앱을 지금 다운받으십시오. 오늘 SBS 오디오 앱을 다운받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들어보세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서 지금 무료로 다운받으십시오.
9: SBS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렉사, 구글 홈, 애플 스마트 스피커로 간편하게 연결해보세요. 언제든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최신 뉴스와 이야기,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플레이 SBS 코리안 팟캐스트라고 말해보세요.

0: 이슈와 한국을 잇는 문화예술 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키아트 시간입니다. 한국의 공연 기획자이자 콘텐츠 프로듀서인 이재화 리포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 리포터입니다.
0: 네, 이번 주 K-아트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셨나요?
1: 네, 올해 초 3월에 멜번에서 진행한 대규모 K-POP 페스티벌 안녕 멜번이 있었는데요.
0: 네.
1: 이번 대규모로 여러 K-POP 아티스트가 한 무대에서 공연을 가지는 페스티벌 형식의 대형 합동 콘서트는 호주에서 아주 드물게 있었습니다.
0: 네, 대표적인 행사 K-콘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의 K-POP과는 위상이 아주 달랐죠. 이 국가적인 문화예술 교류 차원의 행사들로 이런 큰 규모의 대형 합동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K-POP 그리고 K-컬처의 위상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다 보니까 올 초 안녕 멜번 같은 일반 기업 프로모터가 개최하는 K-POP 콘서트가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진행되는 것을 요즘은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K-POP이 그 자체로 상업성을 갖추게 되면서 이 독립적인 페스티벌, 공연 형태로 이 세계의 많은 관객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네, 그렇습니다. 또 한 번, 또 다른 본격 K-POP 페스티벌이 호주에서 3개월 만에 또 열리게 되어요. 그 소식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0: 네. 지난 3월 콘서트에서는 엔하이픈, 트레저, 태민 등을 한 무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멜번 K-POP 팬들이 오랜만에 다양한 K-POP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3개월 만이라고 하면 6월에 개최가 되는군요.
1: 네. 그리고 이번에는 시드니입니다. 6월 26일 시드니 쿼드스 뱅크 아레나에서 열리게 되는 K-메가 콘서트입니다.
0: 네, K-메가 콘서트 이름부터 웅장한데요.
1: 네, K-메가 콘서트는 전 세계 문화예술 도시에서 이어나가고 있는 브랜드 콘서트로 2024년 대만의 가오슝, 또 2025년에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에 이어서 2026년 목적지를 호주의 시드니로 정했다고 합니다.
0: 네.
1: 안녕 시드니! One Dream, One Music이라는 메인 로그 아래 라인업도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0: 네.
1: 현재까지 드러난 라인업은 몬스타엑스, 아이콘, 유니스, 비비업, 또 베이비 돈 크라이 등입니다.
0: 네, 언뜻 익숙한 이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름도 있네요.
1: 네, 아마도 몬스타엑스, 아이콘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들어봤음직한 이름일 거예요. 이 몬스타엑스, 네. 2015년 5월에 데뷔했으니까 이제 꽉 채운 11년이 된 아이돌입니다. 이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6인조 보이그룹이고요. 멤버는 션우, 민혁, 기현, 형원, 주헌, IM 등으로 멤버 이름도 아주 귀에 익은 친구들이 많은 그룹입니다.
0: 네.
1: 그래서 모든 멤버들의 나이 앞자리가 막 3으로 바뀐 30대가 된 아주 농익은 중견 아이돌 그룹입니다.
0: 네.
1: 데뷔 초부터 역동적인 무대와 강렬한 콘셉트를 유지하면서 한 단계씩 올라온 그룹인데요. 데뷔 전 방영됐던 서바이벌 프로그램 노멀시를 통해서 13명의 남자 연습생들이 경쟁해서 그중 최종으로 살아남게 된 7명이 몬스타엑스가 되었고요. 최종 6명의 멤버로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0: 네.
1: 미국에서 더 알아주는 한국 아이돌로 유명하고요. 2020년 발매한 All About Love는 빌보드 200에 5위로 진입했습니다. 현재 IM이 군복무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5명의 멤버를 무대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아이콘 역시 아주 친근한 그룹이죠. 저도 아이콘의 히트곡 사랑을 했다 아주 좋아했는데 말이에요.
1: 맞습니다. 이 아이콘 대한민국 6인조 보이그룹인데요. 현재 네. 143 엔터테인먼트 소속입니다. 2015년 5월에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를 했으니까 이 팀 역시 꽉 채운 11년의 구력을 자랑합니다. 이 B팀이라는 이름으로 대중에게 처음 알려졌던 2013년 Win, Who is Next, 그리고 2014년 Mix and Match, 이렇게 무려 총 두 번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선공개곡, 취향 저격

0: 곡으로 데뷔하게 된 팀입니다. 이 네. 취향 저격이라는 곡이 차트 올킬 1위, 그 후 시상식에서 신인상이라는 신인상은 죄다 휩쓸면서 등장한 아주 대단한 아이돌인데요. 뛰어난 네. 음악성과 무대 장악력으로 국내에서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표곡 사랑을 했다 이 곡은 모든 차트를 퍼펙트 올킬 달성하면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 모두 이 노래를 합창할 수 있었던 수준이라면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네. K-POP의 고인물, 오랜 팬들이라면 이 두 팀의 아주 숙련되고 정제된 퍼포먼스를 직접 호주에서 보게 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유니스, 비디어, 베이비 돈 크라이 같은 루키로 보이는 팀들도 라인업에 있습니다.
0: 네. 이 아이콘과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몬스타엑스. 이 두 팀은 2, 3세대 글로벌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2, 3세대 네. 글로벌 팬덤 그룹과 신세대 루키의 조합이라고 이번 K메가 콘서트 라인업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유니스 먼저 소개해드리면 2024년에 네. 데뷔한 다국적 K-POP 걸그룹이에요. SBS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유니버스 티켓을 통해서 결성되었습니다. FNF 네. 엔터테인먼트 소속이고요. 한국, 일본, 필리핀 국적들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기찬 음악과 글로벌 감성으로 차세대 K-POP 신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된 팀들이 전부 이 서바이버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입니다. 역시 K-POP 아이돌이 된다는 거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가시게 되는 녹록치 않은 과정인 것 같네요.
0: 네, 그렇습니다. 한편 비비업은 또한 2024년에 데뷔한 팀인데요. 따끈한 네. 4인조 걸그룹입니다. 그룹명 비비업은 비비가 합쳐지면 W가 되겠죠?
1: 네.
0: Win의 첫 글자 W, 첫 글자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계속 네. 위로 올라간다는 포부와 긍정 에너지를 전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신예.
1: 네, 해석을 해주시니 이해가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요즘 해석이 없으면 알아듣기 힘든 팀이 너무 네. 많죠? 글로벌 신예 걸그룹으로 청량한 사운드와 퍼포먼스로 호평받고 있는 팀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라인업 중에 오늘 소개드릴 마지막 팀, Baby Don't Cry인데요. Baby Don't Cry, 이 팀의 아버지는 박재상, 바로 PSY, 싸이입니다.
1: 그렇군요. 네,
0: P-Nation에서 결성한 4인조 걸그룹이고요. 작년 2025년 6월에 데뷔했으니까 데뷔한 지 갓 1년이 된 아주 따끈따끈한 뉴비입니다. 싱글 F걸로 데뷔했고요. Baby Rock이라는 새로운 컨셉트를 내세워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음악성과 자신감 넘치는 무대로 빠르게 글로벌 팬층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1: 네. 10년 넘게 활동하며 넓은 팬층을 지닌 K-POP 2, 3세대 보이그룹과 매력과 기세의 신예 걸그룹의 조합으로 시드니 쿼더스뱅크 아레나를 K-POP의 열기로 꽉 채우게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K-메가 콘서트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K-POP 오늘의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0: 네. 오늘 소개할 K-아트 두 번째 소식, 호주 밴드의 한국 공연 소식인데요.
1: 네. 호주 밴드의 한국 공연 소식 정말로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파슬스, 하이에이터스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 공연을 한다는 소식 전해드린 지가 이제 꽤 오래된 것 같아요.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밴드 2011년 데뷔한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를 가진 팀입니다. Five Seconds of Summer인데요. 시드니 출신의 네. 팝펑크 밴드입니다. 외국에서는 Five Souls라고 줄여 부르는데 우리 한국인들 역시 아주 특이하게 부릅니다. 오소스라고 부르기도 하는 팀이에요.
1: 친근하긴 하네요. 네, Five Seconds of Summer, 호주를 대표하는 밴드입니다. 한국에도 아주 큰 팬층이 있다고 하죠.
0: 네, 멤버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밴드인데요. 루크 에밍스, 네. 또 마이크 클리포드, 또 캘럼 후드, 애쉬턴 어윈 이렇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노웨스트 크리스천 컬리지, 시드니에 사시는 분들은 아주 익숙한 학교 이름이죠.
1: 네.
0: 이 학교에 다니고 있던 루크 해밍스와 마이크 클리포드, 캘럼 후드가 2011년부터 루크의 유튜브 채널에 유명곡들을 커버한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된 팀입니다. 같은 해 네. 12월에 드러머 애쉬턴 어윈을 영입해서 지금의 4인조 완성이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네. 다시금 특별히 주목받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0: 세계적인 팀이죠. 원 디렉션의 멤버 루이 톰린슨이 Five Source의 Gotta Get Out의 뮤직비디오를 링크하면서 요즘 시체말로는 샷아웃 해주면서 전 세계가 Five Seconds of Summer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2013년에는 원 디렉션의 월드투어인 Take Me Home 투어에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공연에 참여했고요. 테이밍홈 투어 이후 호주로 귀국해서 전국 헤드라이닝 투어를 열었는데요. 표가 몇 분 만에 매진되면서 전격 내셔널 그리고 인터내셔널 네. 스타 밴드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1: 네, 원 디렉션이 확실하게 밀어주고 있는 팀이네요. 오소스, 시드니 서부 출신의 평범한 10대 친구들이 유튜브 커버 영상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사례이기 때문에 뭔가 호주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동네 애들처럼 느껴지는 팀인데요. 멤버 4명이 모두 시드니를 기반으로 성장했고 밴드 초창기에는 학교를 끝나고 차고 그쵸? 가라지에서 거실에서 연습했다는 이야기가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호주 출신의 밴드가 세계 메인스트림을 장악한 아주 멋진 서사를 지닌 그룹인데요. 오랜만에 한국을 찾는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2019년에 프로모션으로 한국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2017년 네.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도 등장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단독 내한 공연으로 한국을 찾아옵니다. 방문 형태 또한 꽤나 진화했습니다. 오는 11월 19일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1홀에서 Five Seconds of Summer의 2026년 대규모 월드투어 Everyone's a Star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공연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정규 앨범 Everyone's a Star를 기반으로 한 투어이고요.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아시아, 남미까지 도는 이 밴드의 커리어 최대 규모 투어 중 하나입니다. 한국에서는 벌써부터 많은 팬들이 피켓팅 준비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 월드투어 네. 지난 3월 영국의 벨파스트에서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거쳐서 네. 11월 21일에 일본 도쿄에서 막을 내리는 총 약 90회의 월드투어라고 합니다.
1: 네. 와, 이 정도 규모의 월드투어라면 호주에서도 공연이 있을 것 같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0월과 11월에 걸쳐서 아주 많은 도시에서 아하. 있는데요. 역시 고향에서의 공연이니만큼 네. 10월 28일 브리즈번의 리버 스테이지, 10월 30일 시드니의 쿼드스 뱅크 아레나, 11월 2일 멜번의 로드레이버 아레나, 11월 4일 네. 애들레이드 엔터테인먼트 센터, 또 11월 6일 퍼스트 킹스파크에서까지 열리게 됩니다.
1: 네. 10월과 11월, 이 Five Seconds of Summer의 대대적인 이 호주 홈커밍이 될 것 같습니다. 이 11월 한국 공연도 성공적이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K-Art의 첫 번째 소식으로는 오는 6월 26일, 몬스타엑스, 아이콘, 베이비 돈 크라이 등 글로벌 K-POP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하는 K-POP 콘서트, K-메가 콘서트가 시드니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으로 전해드렸고요. 이 두 번째 소식으로는 호주를 대표하는 시드니 출신의 펑크팝 밴드 Five Seconds of Summer가 2026 새로운 월드투어의 일환으로 오는 11월 한국의 킨텍스에서 단독 내한 공연을 가시는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유자 리포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죠.
0: 네,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새로운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6년 5월 25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SBS 한국어 프로그램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보내드립니다. 앞서 일부 기술적인 결함으로 잠시 진행에 혼란이 있었던 점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네, 오늘 방송 익스플레이너에서는 최근 집값과 생활비 상승 문제와 맞물려 이민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 호주 사회의 반이민 정서 확산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어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5월 26일, 내일이죠.

이날 소리데이를 하루 앞두고 호주 원주민 깃발에 담긴 역사와 저항, 그리고 생존과 정체성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끝곡으로는 앞서 K-아트에서 전해드렸듯이 오는 6월 호주 공연을 앞두고 있는 그룹 몬스타엑스의 끝날 것 같지 않은 드라마 같은 상황을 노래한 드라마 라마 보내드리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뉴스의 김하늘, 진행의 저는 유화정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은 오후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어김없이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